0: Willem Flusser, el universo de las imágenes técnicas. Las imágenes técnicas, en particular las digitales, podrían ser comparables a sueños de un sistema nervioso cósmico.
1: 나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라면 우리의 현재는 어디에 있나요?
2: 사건 스피드백 미래의 목소리
3: 잼김배추 만김배추비
4: 샘김배추 만김배추비